0: 한 걸어나 집을 깊고요. 걔가 시터는 거 구이치게 악보다. 보다. 보다. 헤헤, 이따는 그랬 알프레드. 알프레드. 넘버인 운 버스 모이트 코 406 모이쇼. 치타노 그레 알프레드. 보다. 보다. 알프레드.
1: Yes.
0: 잠게이. 예무네.
1: 아 바이바이 갑자.
0: 투티 구제는 거 아니 브루스 모이테.
1: 니니 아치 나 구티 카토 마나이.
0: 또 마이나이?
1: 또 마나이.
0: 마미 치네가 이서 네가르게 안니?
1: 제가 제 몸만 놓아이.
0: 뭐하오 떡기노?
1: 이제 가마이고 고니니 그러고 뭐하오?
0: 수시 엔다 HFM.
1: 수시 아다. 아케 가마 와도 디에비루아라이.
0: 이?
1: 가마 와도 디에비루아.
0: 아 어금이 기네가 가스기 버라스테 놀리?
1: 가 가스기 버라스테 보다.
0: 보다?
1: 예.
0: 이열 지가한테 갔대?
1: 거기
0: 가야 되겠지. 알프레드 님냐 거로?
1: 언니가 바루소.
0: 가 바루소?
1: 예.
0: 인게 닝게 걸어래?
1: 예.
0: 160 보다 네버 160 고이 인예요 알프레드 네버가 바루소.
1: 안내한다 다내한다 데.
0: 인예한데.
1: 이마가래죠?
0: 내만.
1: 인게.
0: 아래 엄마 누가 아비루니?
1: 가야 돌아 그때 보다 나버 이시에 건네 바치다.
0: 바치다
1: 기기세라 내놔 붙이는 거니.
0: 가이스 자이는구
1: 아티냐나 뉴르구네
0: 이티냐는 게가라는구니 고 리미티세 게미타 투테
1: 이레라가 마주르게 쩨미게다게
0: 마티 주르구니 냐다지 히브루네 가스토마케 이무앙고 디마라비니게 안나고 보다 보다
1: 에 보다
0: 파스 고니네 디사이데니 노가랄진도시 아키엡추민데레 비루네
1: 오케이
0: 에
1: 데베나 그 저와투 아와 루시
0: 이완로 미드고 끼게 되면은 그때 이게 되면은 곧고 나 내가 끼게 해.
1: 오케이.
0: 예.
1: 일단 다이고 니스.
0: 인고 니트가 고 말로. 나 틀레기 되고 미시면 내 년에.
1: 공고이.
0: Congratulations, Alfred. 봉게스. 하이. 봉게스, Alfred. 봉게스. 보다 나봐 무시오. 보다 나봐 무시오. 이쪽에 가 이쪽에. 가 이쪽에. 이게네. 기네 미고라고 열지게 티켓 넘버 4 예? 네버 보다 160,000 짬비 체체스네 랑니 그마체 시타갱게 그마체 시타갱게 이체 조고 파티오 다디 게고 로간 고마그네길 이부팅어 소 아마체 이쪽에 열지게 티켓 넘버 4 거라 스타 274 하쉬 Aku yang gaya lagi, Kau kira yang gaya raful cakap canggah. Mami cek nak gugur lo, telo gini raful. Kira bang kau kiat panen. Kau yang gaya tilje cang. Kau nak gugur lo jita je canggora, amalia, amanyur. Kau nak gugur jita je canggur gini cera geng. Kurang lagi jita gak tilje cang. So kau gini uni, poda. Ama yel jaga tiket nama fokora. Kau gaya cil star 274 hash. Star 274 hash aga jil start olinch